0: 누구? 나, 신랑고.
1: 이모나 그 최고. 바로, 바깥으로 올라가고, 나도 나고 있고.
0: I'm sorry, 브라라. 니가 남아 있다 보. 이까 나랑? 지, 나랑?
1: 뭔소?
0: 누나 나이 라인기 피틱 니닝기 아타이 콩 카싱카싱 우카나 와이 라인 콘 딜리 시타크라
2: 티노옷 방에 문기 솔티 제고?
0: 오타크라 마오나이 티노옷 우나 팔랑 티캉 나키타 와 나마이 무탕 앙 아쿵 두간 ngenag buto-buto dili naku makatarong ugtog mag-alindasay naku sa mabugnaw kagabhiun tungod nimo. I can't live without you,
2: Jacob.